0: 땅이 인간이 들어왔다. 자간절 미안, 국동은 죽어. 그렇게 다 죽어. 미역은 마셔도 다 할 수 있다. 미역은 가니 다 됐는데, 다 먹을 거 같고, 왔지. 딱 먼저 드시오.
1: 예, 뭐, 원래 처음에 막, 막, 회계, 까기, 깜, 마, 에, 야, 꽝, 회계, 또, 또, 씨라, 그, 뭐, 뭐, 뭐, 가림, 뒤에, 지, 그, 또, 다, 씨, 까, 막, 까, 에, 뒤, 또, 또, 씨라, 뭐, 와, 원래, 까, 오케, 잉, 까, 까, 까, 뭐, 뭐, 까, 에, 야, 원래, 무슨, 되게, 크리스티나, 뭐, 씨, 지, 까, 씨, 까, 뭐, 게, 야, 싸, 또, 잉, 뭐, 데, 야, 나, 씨, 지, 까, 야, 쇼, 뭐, 다, 밍, 에, 브루, 허, 라, 뭐.